0: 빵짱 예의 좋!
1: 때도 쓸까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운과 가미 서플라이
0: 빵짱 예의 좋!
1: 무덤 훌륭한 임포트 로컬 끝망한 버거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의 좋!
1: 빨아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광고가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의 좋!
1: 마이 먹어봐라 글루나 프레스카 카밀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, babakla ko bi ref, Choy.
3: No, pagpupa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k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kuro na misplace ko lang ko no.

0: 빵짱 일이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츠브라이
0: 빵짱 일이죠.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일이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일이죠.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Choy, may kansi ka na, Choy.
3: Ay, toto, may arigid. Tsaka damo, gidisang utok-utok.
2: Mayo pang kansi mo, Choy. May utok. Ang ako nga ex, wala gid. Ginbayaan niya ko. Ginbaylo niya ko sa maslaw ay pasakon. Tiyak din daw utok niya.